0: 뮤직.
1: 노바디 노스 투모로우 야나게 톰보지 라키 고도로 쿨레님 고고로 샤갈라 바갈라 톰볼로 톰볼로 노바디 노스 투모로우 노바디스 퍼펙트 토토 나카소로 요마데잠베레 키자 토토로 샤갈라 바갈라 톰볼로 톰볼로 I don't care where you came from I don't care what you talk about I don't care I don't care I don't dare so care do I look like I care I don't care where you came from I don't care what you talk about I don't care, I don't scare, I don't dare, so care Do I look like I care?